0: anywhere.
1: The following program speaks to the Korean community, uniting the world for your listening pleasure at Fairchild Radio, the multicultural spirit of Calgary, CHKF 94.7 FM.
2: 듣고 있나요? Radio 6.
3: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Radio 6입니다.
4: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5: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6: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7: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8: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최근 인공지능 열풍 속에 추진 중인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을 둘러싸고 지역사회의 반발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막대한 전력과 물 소비 우려가 커지면서 밴쿠버 시의회는 신규 데이터 센터의 인허가를 일시 중단하자는 유예안까지 상정했습니다. 이번 갈등은 지난 5월 통신 대기업 텔러스가 밴쿠버 도심 두 곳과 캠룹스의 신규 및 확장 데이터 센터 건설 계획을 발표하며 촉발됐습니다. 가동 초기 85메가와트의 전력을 소모하는 이 시설들에 대해 주민들은 막대한 냉각수 사용과 기후 위기 악화를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밴쿠버에서는 1,000명에 육박하는 시민들이 참여한 건설 반대 시위가 잇따랐으며 온타리오주 해밀턴시의 개발 유예 결정에 힘입어 밴쿠버 내 건설 유예 청원 서명자도 8,000명을 돌파했습니다. 반대 여론은 정치권과 노동계로도 빠르게 번져 진보 정당인 코프가 건설 유예를 선거 공약으로 내걸었으며 아울러 원시티 소속 루시 말로니 시 의원은 지난 15일 데이터 센터 심사를 일시 중단하라는 안건을 시의회에 전격 상정했습니다. 반면 연방정부와 텔러스 측은 자국 내 컴퓨팅 인프라 확보가 국가 경쟁력에 필수적이라며 물 사용량을 90% 줄이는 신개념 냉각 기술과 폐열 활용 주택 난방 시스템 등 친환경 타협안을 제시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기업 측의 절약 약속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는 가뭄 속 대규모 자원 소모와 미미한 고용 효과를 지적하며 의구심을 거두지 않고 있습니다. 시의회에 상정된 유예안이 밴쿠버의 미래 디지털 개발 지도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주목됩니다. BC주 정부가 본격적인 여름철 기온 상승과 가뭄 상황 악화에 대비해 주 전역의 주민과 사업체에 물 사용량을 적극적으로 줄여달라고 공식 요청했습니다. 기온 상승으로 물 소비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수자원 안보를 지키기 위한 선제적 노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최근 일부 지역의 내린 비로 하천 유량이 잠시 회복세를 보였으나 기상청 예보에 따르면 앞으로 일주일간 체감 온도가 섭씨 30도를 웃도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될 전망입니다. BC주 수자원 토지자원관리부 랜딘닐 장관은 성명을 통해 BC주의 수자원을 지키는 것은 우리 모두의 공동 책임이라며 가정이든 사업체든 지금 적극적으로 물 절약에 참여해야 가뭄 압박을 함께 견뎌낼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는 잔디밭 물주기와 정원관리, 야외 여가활동 등으로 물 사용량이 크게 늘어나는 만큼 불필요한 야외용수 사용을 자제하고 하천 흐름을 유지할 수 있도록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습니다. 한편 메트로 밴쿠버 지역은 지난 16일을 시작으로 물 사용 제한 조치가 기존 3단계에서 2단계로 한 단계 완화됩니다. 그동안 중요 상수도관 공사

로 유지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과거 BC주에서 시행됐던 이른바 출산알림제도의 피해자들이 BC주 정부를 상대로 한 총 6,600만 달러 규모의 집단소송 합의안에 도달하면서 수십 년간 이어져온 인권 침해 논란이 대대적인 전환점을 맞이하게 됐습니다. 출산알림은 지난 1980년부터 2019년까지 약 40년간 BC주에서 시행된 논란의 아동보호 정책입니다. 아동가족개발부나 위임받은 원주민 아동복지기관이 출산을 앞둔 고위험군 임산부를 지목해 병원에 미리 알림을 보내는 방식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임산부의 동의나 고지 없이 민감한 개인정보가 무단 공유됐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수많은 신생아들이 출생 직후 산모와 강제로 분리되어 보호시설로 넘겨졌습니다. 특히 피해자의 대다수가 취약계층 여성과 원주민 가정이어서 원주민 사회에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차별적 고통을 남겼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이번 집단소송은 지난 2021년 실제 피해자가 대표 원고로 나서면서 시작됐으며, 긴 중재 협상 끝에 마침내 6,600만 달러 규모의 합의안이 도출됐습니다. BC주 대법원은 오는 12월 4일 심리를 열어 이번 합의안의 공정성을 검토한 뒤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BC주 대부분 지역에 캠프파이어 금지령이 전격 내려졌습니다. 지난 16일 정오를 기해 밴쿠버를 포함한 남부 해안과 유인도 전역에서 야외 불피우기가 전면 통제됩니다. BC 산불관리국은 인위적인 산불 발생 요인을 차단하고 주민과 진화인력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지난 16일 목요일 낮 12시를 시작으로 코스털 파이어 센터 관할 지역 내에 모든 야외 불 사용을 금지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에 따라 개인 마당이나 캠핑장에서 피우는 일반적인 캠프파이어는 물론 이와 함께 불꽃놀이, 쓰레기 소각, 에어커튼 버너 등 화재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와 물질의 사용도 함께 제한됩니다. 산불관리국은 기상상황과 산불 위험도를 지속적으로 관찰해 내린 결정이라며, 이번 금지 조치는 오는 10월 31일까지 유지되거나 기상 조건에 따라 조기 해제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기온이 낮고 습도가 높아 산불 위험도가 낮은 일부 북부 및 해안 지역, 즉 선샤인 코스트 등 네 곳은 예외적으로 캠프파이어가 허용되지만, 예외 지역이라 하더라도 강한 바람이 불 때는 절대 불을 피우지 말고 주변의 인화물질을 깨끗이 정리한 방화선을 구축해야 한다고 경고했습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미국 전역에서 심한 설사와 복통을 유발하는 기생충인 사이클로스포라 감염 사례가 급증함에 따라 캐나다 보건당국이 주민들에게 수입산 농산물의 위생관리에 각별히 유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3일을 기준으로 미국 내 34개 주에서 현지 식품을 섭취한 뒤 기생충에 감염된 환자가 총 1,645명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다행히 사망자는 보고되지 않았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오염원 식품은 규명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캐나다 보건당국은 사람 간의 직접적인 전파 가능성은 낮지만, 과거 1997년 과테말라산 라즈베리 사태나 2018년 맥도날드 샐러드 집단 감염 사례처럼 씻지 않고 섭취하는 수입 수확물이 주요 매개체가 되어 대규모 감염으로 번질 것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사이클로스포라에 오염된 음식이나 물을 먹으면 보통 1, 2주의 잠복기를 거쳐 체중 감소와 설사, 복부 팽만, 피로와 미열 등의 증상이 나타납니다. 제때 항생제를 치료받지 않으면 증상이 며칠에서 수개월까지 이어질 수 있으며, 특히 면역력이 취약한 어린이나 노년층은 심각한 탈수 증세를 겪을 수 있습니다. 캐나다 공중보건청은 사이클로스포라는 캐나다의 자체 토양이나 식수원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외래종 기생충이지만, 매년 5월에서 8월 사이 수입산 과일과 채소 소비가 늘어나면서 캐나다 내에서도 연평균 약 300건 안팎의 감염 사례가 보고된다고 밝혔습니다.
보건당국은 예방을 위해

0: 과일과 채소를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 섭취하고 가급적 여름철에는 캐나다 현지에서 재배된 농산물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전했습니다. 밴쿠버 기반의 영화 제작사 오드펠로스가 세계적인 메이저 스튜디오인 워너브라더스와 계약을 맺으며 글로벌 영화 시장의 주역으로 발돋움할 전망입니다. 이번 계약에 따라 워너브라더스는 오드펠로스의 설립자인 크리스 퍼커슨이 기획하는 프로젝트들을 우선 검토하고 워너브라더스 산하의 다양한 레이블 작품들을 밴쿠버 스튜디오에서 공동 제작하게 됩니다. 그동안 밴쿠버는 미국의 저렴한 세제 혜택과 지리적 이점을 살려 미국의 영화나 드라마를 단순 대행 촬영해주는 기지 역할에 머물러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현지 제작사가 직접 감독을 발굴하고 시나리오를 개발하는 주체적인 창작 허브로서의 역할을 인정받게 되면서 큰 의미를 지닌다는 평가입니다. 오드펠로스의 크리스 파커슨 대표 역시 이번 파트너십을 통해 더 과감한 장르 영화를 시도하고 밴쿠버에서 차세대 영화 제작자들을 적극적으로 육성해 나갈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참신하고 개성 넘치는 장르 영화의 저력을 보여준 밴쿠버의 제작 시스템이 글로벌 컨텐츠 제작의 전초기지로 도약하길 기대해봅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Korean News.
2: New York에서도, Portland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산책을 하다 보면 자연은 늘 제자리를 지키며 묵묵히 우리를 위로해주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도심 속의 소음과 바쁨 속에서도 한 줄기 푸름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우린 다시 숨을 쉴 수 있게 되잖아요. 올여름 자연이 건네주는 고마움에 귀 기울여보는 건 어떨까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의 뮤직 브레이크 첫 곡, 트와이스의 Dance the Night Away로 산뜻하게 시작합니다.

0: 이번 순서는 미스테리 뮤직박스입니다. 이번 주 주인공은 리듬 하나로 여름을 지배하다. 올 여름 뜨거운 태양만큼이나 강렬한 힙합의 두 남자가 있습니다. 흔들림 없는 실력과 끈끈한 팀워크로 한국 힙합의 흐름을 이끌어온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다이나믹 듀오입니다. 2004년 데뷔 이후 수많은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세대를 초월한 공감을 이끌어낸 그들은 독보적인 플로우로 팬들의 마음을 단단히 사로잡았는데요. 고백, 죽일놈, 뱀, 불꽃놀이 같은.
1: 듣고 있나요? 라디오 6.
2: 지친 그대, 꿈을 꾸어요. 여기는 라디오 6입니다.
3: 만나서 반갑습니다. 유아진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머무는 곳 한인 라디오 방송 FM 96.1 라디오 6입니다.

0: 디지털 시대의 색다른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1: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2: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3: 안녕하십니까? 유아진입니다. 뉴스 시작합니다. BC주 내륙 프레이저 캐년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고온건조한 기후와 강풍을 타고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인근 주민들에게 즉각적인 대피 명령이 내려졌고 핵심 물류와 교통로인 넘버원 하이웨이의 일부 구간이 전면 폐쇄됐습니다. BC 산불관리국은 프레이저 캐년 지역의 브런스윅 산불이 현재까지 약 2,594헥타르의 산림을 태우며 여전히 진화가 불가능한 아웃 오브 컨트롤 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산불 여파로 화재 현장과 인접한 1번 고속도로의 일부 구간이 양방향 전면 통제됐으며 기상 악화로 인해 재개통 시점은 기약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프레이저 밸리 지역구는 산불이 가옥과 민가를 직접 위협함에 따라 주민들의 생명보호를 위해 총 5개 지역에 즉각적인 대피 명령을, 2개 지역에는 대피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당국은 대피령이 내려진 구역의 주민들은 즉시 안전지대로 대피해야 하며 경보지역 주민들 역시 상황이 급박하게 돌아갈 수 있는 만큼 언제든 대피를 위한 비상가방을 점검해달라고 강력히 권고했습니다. 산불관리국은 상황 브리핑에서 최근 이어지는 폭염과 강한 돌풍이 산불의 활동성을 급격히 키우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현재 화재 현장에는 소방대원 160명과 구조물 전문보호인력 58명 등 총 220명의 진화인력이 사투를 벌이고 있으며 중장비 23대와 헬리콥터 12대가 공중지원에 나섰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 후반 기온이 일시적으로 한풀 꺾일 것으로 내다봤으나 산불을 진화할 만한 실효성 있는 비 소식이 당분간 없어 진화 작업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BC주 전역에서는 총 20건의 산불이 동시다발적으로 일고 있어 운전자분들께서는 출발 전 반드시 드라이브 BC 웹사이트를 통해 우회 도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BC주 정부가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메우기 위해 주택 부문 예산을 전격 조정하면서 메트로 밴쿠버 지역에 계획됐던 저가형 임대주택 3,500여 세대의 공급이 무산되거나 무기한 연기될 위기에 처했습니다. 예고 없는 전격 취소에 지방정부와 비영리단체들은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이번 사태는 BC주 정부가 발표한 올해 예산안에서 비롯됐습니다. 주정부는 무려 133억 달러에 달하는 사상 최대 규모의 재정 적자를 기록하자 주택 투자 속도를 조절하겠다며 관련 예산 14억 달러를 재배치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난 2018년부터 저소득층과 노인, 장애인을 위한 커뮤니티 하우징 펀드의 신규 사업 공모가 사전 예고 없이 전격 취소됐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광역지구의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예산 조정으로 관내 최소 25개의 저가형 임대주택 사업이 직접적인 타격을 입었으며 총 3,503세대의 공급이 불투명해졌습니다. BC 비영리주택협회의 자체 조사 결과는 이보다 더 심각해 피해 규모가 총 49개 사업, 약 4천여 세대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비영리단체들은 정부의 공모계획을 믿고 지난 1년 반 동안 부지 확보와 건축 설계 및 인허가 절차를 진행하며 단체별로 수십만에서 수백만 달러의 예산을 이미 투입한 상태입니다. BC 비회는 성명을 통해 정부가 공식 공모를 진행해놓고 아무런 예고도 없이 사업을 통째로 취소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라며 비영리단체들은

총리 부문의 신뢰를 완전히 저버린 처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이번 사태는 데이비드 에비 비시주 수상이 주도해온 주택정책과도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주정부는 지난 2022년 주택공급법을 도입해 각 지자체의 주택건설 목표치를 법적으로 할당하고 미달 시 제재를 예고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주정부가 재정지원을 끊으면서 지자체들은 손발을 묶어놓고 목표를 달성하라는 꼴이라며 황당하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대해 주택부는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며 현재는 이미 착공에 들어간 사업의 조기 완공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고 커뮤니티 하우징 펀드를 통해 총 2만 세대를 공급하겠다는 목표 자체에는 변함이 없다고 해명했습니다. 메트로 밴쿠버 지역 정부는 주정부를 상대로 취소 연기된 사업에 대한 예산 재지원과 이미 지출된 사전 개발 비용에 대한 보상 대책을 공식 요구할 방침입니다. 다음 뉴스입니다. 30년 넘게 주민들의 발이자 귀가 되어주던 대표 뉴스 채널을 포함해 대형 라디오 방송 두 곳이 사전 예고도 없이 동시에 문을 닫았습니다. 미디어 대기업의 경영 논리에 지역 저널리즘이 죽고 있다는 비판이 거셉니다. 캐나다 미디어 대기업 로저스 스포츠 앤 미디어는 밴쿠버의 유일한 스포츠 전문 채널인 스포츠넷 650과 대표 시사 교통방송인 뉴스 1130의 운영을 전격 종료하고 주파수 라이센스를 연방방송통신위원회에 반납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로저스 측은 성명을 통해 전 세계적인 광고 수익 감소와 디지털 스트리밍 위주의 청취 방식 등 미디어 업계가 직면한 심각한 역풍에 대응하기 위해 불가피한 결정이었다며 구조조정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이번 조치로 밴쿠버를 비롯해 캘거리와 할리팩스 등 전국 4개 도시에서 총 6개의 뉴스, 스포츠, 라디오 방송국이 폐쇄됐으며 라디오 부문 직접 인력 80명을 포함해 마케팅, 기술 지원 등 전역에서 총 230개의 일자리가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이번 폐쇄 결정에 대해 데이비드 에비 비시주 수상은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지역 뉴스 매체는 건강한 민주주의와 공동체를 지탱하는 핵심 자산이기 때문에 이번 결정은 비시주 주민들에게 너무나 큰 타격이자 슬픔이라며 하루아침에 직장을 잃은 기자와 제작진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했습니다. 로저스 측은 기존 스포츠넷 650이 보유하고 있던 밴쿠버 캐넉스 하키 경기 라디오 중계권은 관내 다른 음악 채널로 이관해 방송을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연방정부가 이민과 시민권 신청자를 대리하는 컨설턴트의 사기와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강력한 규제 법안을 전격 시행합니다. 앞으로 무자격 대리인에 대한 처벌이 크게 강화되고 피해자를 위한 보상기금도 마련됩니다. 캐나다 연방 이민난민 시민권부, 즉 IRCC는 공인 이민 컨설턴트에 대한 감독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새로운 규정이 오는 7월 15일부터 공식적으로 효력을 발휘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는 이민 신청자나 시민권 준비생들이 안전하고 투명한 환경에서 상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의 신뢰성을 회복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새로운 규정에 따라 이민과 시민권 컨설턴트 규제기관인 즉 CICC의 조사와 징계 권한이 대폭 확대됩니다. 앞으로 불법, 부적절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규정을 위반한 컨설턴트는 이전보다 훨씬 무거운 형사처벌과 강력한 행정제재를 받게 됩니다. 특히 컨설턴트의 사기 행각으로 인해 억울하게 금전적 피해를 입은 신청자를 구제하고 재정적 손실을 메워주기 위한 전용 보상기금 운영 기준도 이번에 함께 정립됐습니다. 연방정부는 일반 시민들이 합법적으로 등록된 공인상담사인지 여부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도록 CICC의 온라인 공개 등록 시스템을 전면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오는 2027년 4월부터는 이 명부에 컨설턴트의 과거 징계 이력 등 훨씬 더 상세한 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돼 비공식 무자격 대리인의 발부침을 원천 차단할 계획입니다. 만약 CICC 이사회가 이 같은 관리 감독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경우 이민부 장관이 직접 개입해 이사회 업무를 대행할 대리인을 임명할 수 있도록 직권 행사 조항도 신설됐습니다.

0: 이 같은 강력한 규제 도입은 최근 캐나다 전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이민 사기 범죄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최근 캐나다 국경관리청은 온타리오주에서 유학생들을 상대로 학비 납부를 대행해주겠다고 속여 약 12만 6천 달러를 가로챈 남성 2명을 적발해 12건의 형사 혐의로 기소했습니다. 당국은 이민 신청 과정에서 검증되지 않은 상담사나 유령 대리인을 이용할 경우 금전적 피해는 물론 이민 신청 자체가 거부되는 낭패를 볼 수 있다며 반드시 공식 등록 여부를 확인해달라고 거듭 당부했습니다. 다음은 문화공연 소식입니다. 올해로 24회째를 맞는 한인문화축제가 올해는 조선시대를 테마로 더욱 풍성해진 공연과 체험은 물론 한국의 유명 아티스트가 특별 출연해 현지 사회에 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한인문화협회 측은 축제를 찾은 방문객들이 한국의 역사와 고풍스러운 전통문화를 고스란히 느낄 수 있도록 준비했다며 캐나다 다문화 사회 속에서 한국 문화의 위상을 높이고 세대를 초월한 화합의 장이 될 것이라며 포부를 전했습니다. 특히 올해는 서울경기춤연구회를 초청해 정교하고 아름다운 한국 고유의 전통무용과 역동적인 가락을 선보이며 축제의 격을 높입니다. 이어서 현대 한국 대중문화를 대변하는 메인 게스트로는 한국의 인기 힙합 아티스트이자 방송인인 딘딘이 축제의 대미를 장식하며 재치 있는 무대 매너와 음악으로 밴쿠버 현지 팬들과 함께 축제의 열기를 정점으로 끌어올릴 예정입니다. 무대 공연 외에도 한국의 맛을 선보일 푸드부스들과 다양한 로컬 상품을 만날 수 있는 벤더마켓, 한복과 놀이를 즐기는 문화체험까지 방문객의 오감을 만족시킬 예정입니다. 이번 행사는 TD, 재외동포청, 주 밴쿠버 대한민국 총영사관, 더 KTV, 버나비시 등 다양한 기관의 후원으로 진행되며 누구나 제한 없이 즐길 수 있도록 입장료는 전면 무료로 운영됩니다. 오는 7월 18일 토요일 버나비 스완가드 스타디움에서 열리는 제24회 한인문화축제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사랑 바랍니다. 오늘 뉴스는 여기서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유아진이었습니다.
1: 디지털 시대의 색깔 있는 신문 코리안 뉴스. 바른 뉴스를 보는 것, 가짜 뉴스를 알아내는 것, 내 주변을 보살피는 것, 내 나라 밖을 살펴보는 것, 지구를 건강하게 물려주는 것, 이 모든 것은 내가 시작해야 가능하다는 것. 바른 사람을 위한 젊은 신문, 코리안 뉴스.
2: 뉴욕에서도, 포틀랜드에서도, 우리의 식탁에서도 콩으로 만든 요리가 대세가 된 건 다 이유가 있지. 식물성 단백질을 먹으면 내 몸도 지구도 건강해지니까.
3: 요즘은 이런 식. 나를 위해, 지구를 위해. 바른 먹거리, 풀무원.
4: Train for careers in digital marketing, live-in caregiver childcare, supply chain management, postgraduate nursing and more. Study online or on campus at sclcedu.com.

여름 햇살은 감정을 더 또렷하게 비치는 것 같아요. 바람 한 줄기에도 이유 없이 가슴이 설레고요. 혼자인 시간조차 괜히 조금은 덜 외롭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인지 어젯밤 잠들기 전 문득 이런 생각을 했어요. 여름은 마음이 가장 솔직해지는 계절이구나. 그래서인지 어쩌면 우리 마음속 진짜 감정을 꺼내어놓기 딱 좋은 계절일지도 모르겠어요. 안녕하세요. 소피아의 뮤직브레이크 오늘의 첫 곡, 듀스의 여름 안에서로 시원하게 시작합니다.

이번 순서는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입니다. 이번 주의 주제는 차가 꽉 막힐 때 내 마음을 뻥 뚫어주는 노래였잖아요. 정체된 도로 위 늘어지는 신호, 그럴 때 필요한 건 볼륨 업된 감성 한 모금 아니겠어요? 오늘의 이 곡들이 여러분의 속을 탁 트이게 해드렸으면 좋겠네요. 첫 번째 곡으로는 길막킬러님께서 상큼하면서도 경쾌한 멜로디가 숨 막히는 순간에도 기분을 확 환기시켜줘요 하시며 보이넥스

네, 듣기만 해도 너무 신나는 노래지요. 보이넥스트도어의 오늘만 I love you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노래는 차 막힐 때 뉴진스 노래를 듣다 보면 시간이 금방 가더라고요. 차 안에서 마음을 시원하게 열어주는 노래 뉴진스의 버블검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자, 그럼 오렌지프레소님의 추천곡 뉴진스의 버블검 듣고 올게요.

0: 네, 뻔하지 않은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뉴진스의 버블검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곡은 Salt&Sugar님께서 보내주신 신청곡이에요. 파워풀한 보컬과 에너지 넘치는 비트. 데이식스 오빠들의 노래 듣고만 있어도 너무 행복해지는 노래예요. 행복했던 날들이었다 신청합니다 해주셨네요. 데이식스 저도 무척 좋아하는 밴드인데요.
1: The time is 7 p.m. You are listening to Fairchild Radio CHKF FM 94.7, a multicultural radio station in Calgary.